0: 신아 정마나
1: 꺾다 사쿠디 아마 바지 너가 하바지 소리
2: 히 양어로는 동나이
1: 바지 꾸누냐 아마버 바지 아니가 나와 아숙 바지 는 카이 땀은 부지야 수지야 보는 녹내를 클라이마로 허가사
0: 땀어 부지야 앙다 부지야 어 신나 정마나 모두 힘이 세마마 따이 너가 나를 걸어가모 너 쿵이라니 시사나 나이 대봐
1: 아마 앙 배박 너 부지 빠이베캬 비니 꺾 앙아기노 시카 보부슥 사야 카이 카야
0: 다섯 가나 동물이 꼭 살정카 이람 너는 밤에서 벅 삼아서 하며고 시시 모든 바가 연어나 부시가나 능보다 높아 하이 녹나나 무소
1: 난카 녹파 마나나이 꾸는 배지와 그러냐 블레
2: 나 쇼벤 앙 탕진에 너를 아니 바기 와라이 동구 따말아 시디 앙 탕진에
0: 너 신할 정마 뭐라고 말하시오 도마도마 꼬고 살아이 다구를 안하세요 구두로이도 안파시오 한대 호로 가사 그랑 탕시디 가기 미야 가이 나로랑 따냐랑 말이야
1: 뜨랑 나이녀 능조컨 뜨랑 되니까 앙모 뜨랑 신하녀 힘디 소리
2: 아이 딱 살자디 나셔베 아니 그발 파는 마자시디
1: 그발 코폴이야 힘디 에이 소리 에이 땀 뭉야스 먹을 맛 없나

0: 양세.
1: 땀 가냐네.
0: 누아 와샤 서그로 파이그라디. 땀 오는 거 같기 차버는 거 짜. 그 상가에 꼭 살아 있던 너무 중요해. 너.
1: 꼭 다 사디. 능로 미친 너 공래서 조그마지 조그마지오.
0: 다이 땀 사시나비 능 벨레. 딱봐 함작 속근 앞래. 무사부터 이럭 봐. 기비 글랑자카.

0: 너 짜디 이거 마이크 그 짜디.
1: 어구야 마이무 어구야.
0: 다북 담스 클라이시나니 나로 볼 랩션에 야고 그래. 어그 발바타이 부스 짜니. 두코스 샤나 동코 샤이말리야.
1: 당디 아니요 야스템노 파노 팔레이 비티록 바이나 하르그라디 닥디 당디
0: 우승 마니가 함롱나 팔리 바이가 영나 바 팔리야 우승 마니가 함롱나 팔리야
1: 당디 가싱 가싱 땅작디 팔레디 한가 당동 해암띠 마네 하이는 바이나 당디
0: 하이게 양 탕가 너도 샤베 글랑나사
1: 나냐 나냐 안코노 안코노글라 안코노글라
0: 하이게 마이크리 글랑카 마이자리도
1: 다블레 타이 다블레 타이 아세만 리야 니니 비리만 록노 셰플레나 완수구이 베바 덩그르 키미구이 피아바 아까 따봉래 따봉래 비르만 만나 잔네 빼이버 따무카야 너너 키미 나까다 신하나 악말리야 악말리야 아악

0: 어방 딱 뭐 야시단세 뭐 서빈 야시단 역양살이야 하야구 어부르는 벽을 쪼개고 번호스라이로는 사우지 나름 맞더니 그러나이 이렇게 하면 서빈에서 성의만 파이 그러나이 닥리지 마탕 그러나이 서빈이 너 걸어 당카 어 바라는 그람을 나
1: 이 아 빠라나 서빈마 더 이상 가볼래
0: 하이 더 있까
1: 이 오고 아따고 비는 가스도 빠야코 비고 너 그래 디니 바이 살링카 뭐라고 야스탄 파나 탕부 비앙고 탕카 비앙고 사카 양래 부사이 티나 비로 코버치 마냐코 다부카이 보너스 마나 두글래 이번은 엄마 기사니 배들랑 동래 켜봐
0: 엄마 고부인 티테 비가니 얼어세 안게 삶이야 뭐가 정말 뭐 뭐빈이 자식담 거기지 발란탕가나 해네 뭐낭 승나 배면 엄마한테 잘리야블래
1: 어 엄마 다티자 하이 까 부르면 로허그라디
0: 그가 안탕가 다분으리 허나이

0: 구르냐이 뭐로로 하싱 하 그마위 동하 아부보 에펙 노니마 노시니 동컬 멜라 노시니 동컬 니바게 함야 따이 뜨이 쇼톤자고 시니 뜨이 힝게 시니 랑마바이 그릉작 시니 랑마 하니마 노성 뜨이냐 헝가이 성 뜨이 그리 해성 반치야 아본 바게 성 뜨이 록노 어버서이 성 어버서이 가요의 뜨이냐 성마 반치를 라냐이 아부노 앙 사람 무슨 걸로 그렇노 승 뜨이 낭마 자가워 승 이웃 클라이 낭년이 자가워 승 뜨이녀 키비야오이 키비야오이
1: 카테나르는
0: 카티냐르는 짜쪽 해 별라 해 자나이 안 거보고 따이 승 아기 캐승 타운 쇼허 돌리러고 시민세 승 빌딩 거더 거더 누구 따부 캐승 까미얌 자이러고 뭐 빌딩 방바 캬 하 드륵 드륵 코미카 하 드륵드륵 응카 하 드륵드륵 응마니 보레 카이시니 뜨이 쇼톤 자구 하 구하구 하 구하구마 보 아버시니 똥컬 에 똥컬이 막이 벨라이 시니 함야 하니마노 하 구하기 녹바요 디니 어로 부팡 와 와티그리뇨 부팡 보 바이똥 시나이 아부보 시니 하 파라 까미암 자요 하 팔마니 벨라이 캐눅 자기 똥어 따봉니 따봉니 졸아워 아부 앙 꼬냐 무숭고 시니 루크록노 하록노 팔레이증 시니 똥컬 시데라르 마클라요 아부 승 똥컬 똥컬부 함양 나이 시니 삭부 함양 나이 아부 벨라이 캐 시니 소리니 시니 삭니 바게 벨라이 캐 삭아워 고토마 녹바이 클라이마 하이 시니 사야 하네 양만 쳐고
1: 그게 아마 하이 쪽 가방만 따복 좀 녹인 정도 제하 하신의 코테 코테 제 뜨이더라 레어 글라이드 한가 이거 따복 정도 4년만은 제 소신해력 사이언티스트 정도 4년 동안 뜨요 제 능만한 님제 못에 진 1% 지부 아석 제 뜨이 그 방마 제 석동 파노 어떤 녀성 이웃 카이만이야 하이니 바게 증 어제 능만이 도냐 파노 증막 카티대 이게 진이 어녹 바바이세 제 자가워 증 반지 동안이 증 카본 옥사이드 니니 아르노 호테는 증 옥시젠 어마이 많이 동 피하바 증 옥시젠어 증 가함 그릉 스라이 스라이 옥시젠 많이 탄가 한강게 지니 오지 클라이데 고토 제오 보여 콕제 지니 동코 아보노 증 가스 관계세 지니 어 동코 볼까 하모 니는 내 땀을 힌제 지니 어 동코노 가르다니 지니 버럭럭니 땀땀어 클라이데 고토 눅작 부팡과 팡너티 잡어 승 사나탄 관계 땀땀 클라이데 고토
0: 시니 어 동코노 증 가함 그릉 캐나릉나 한가 시니 저토니노 삭탈몽 동나낭나이
1: 아우
0: 가나기니 시트라 보톨 제몬 사위 능게 제몬 라마키나로노 키비케랑카 아부보롤레 타네바 아부 시니 드렌 똥파노 드레노 고보골이야 보 석파노 비니 탑라보 감이 탕적이야 아부노 시니 사고 파이 벨라이 케노
1: 랑로고 이펙트
0: 랑로고 이펙트 에펙트 삭자고 엉가이
1: 다 만작시나이
0: 만작시나이 사스코스도 응시나이 엉가이 랑켄처 다북 벨라이 케딘 코틴 응이 파갸 아버니 바게이증 서더거 마동나이 시니 사카 함동나 한가이 바 똥콜 가 함동나 한가이 시니 벨라이 케 클라이타이 똥우 수두 아버 아니 시미야 아버 저토니노 밀리우이 착타나 낭나이 아부노 바하게 가수께 바하게 응나이 바하게 함노 아부 착탄마니 미싱티셰승 가함 동이마나이
1: 아 정도 말라케노 디니니 오콕사나 탄가 한강게 그 방만어 지니 어 저라 고마이승 사바 사바야 사나 탄가 정도보 부팡 방사 정 꼭니고 부팡 돌라라고 정 보러 아기 랭캉게 마바타고 어 부팡니 블라이 클라이테 클라이테 지니 하워 부팡 블라이 어 블라이냐 하 카이탕가 하바리 탕가 피아바다 부팡스 그린간게 보러니 하바리 시네 또 그스데 이사위 부타이 키클라요 사라 지니 저또 볼랑거는 뭐 비노 탈릭노 버슨 까냐 낭리야 কোনো বিড়ি ফাঙ বা কানিয়া নামিয়া কতর কতর চিনি যে সাজাগ নাই চিনি বুফাং আসাই টংমানি অ বুফাং কে বোথাং কায়রিয়া

0: 아 배방 너 똑사 똑대로 나가요 해 되바나
1: 한여 아버도 살까
0: 그러니까 아버 너 부팡으로 너 능 방사탄 함께 때 방사까지 네 아마 하게 너 미시 브름브름 너 진이 보놈 호첩으로 빨아일래 이제 그이 동고 이게 부팡님 바게 벨라이케나 좀 담네 샥타나네 나오 이제 부팡 증 너고 봐 하녀 그 방만어 다보 까미암 자르고 제 부팡 그 방만 동고 피해봐 능 따원을 보라 까니는 자가 동 너고 녹스 나가이 탄가 능 부팡가 행가 아나라 부팡 갈라요 비녀라 부팡하고 내세 현자고 그러니까 하이네 바게 사도 파노 그 방만 지니까 샤 옥시젠 플랜테이션 제성 너 진이 어제 진이 샥 처리 배정 이제 옥시젠 리통 많이 암 하이 부팡으로 까이 정 돈이 많아 해야 되바나 그러니까 아버노 진이 또 악식 조라 그러니 바게 정 그 방만 어때 살이만 가무 따봉니 어조라고 Soi chinai robo, belakin of Bokrogo, Borongibo, one chok money,
1: one chok gritong, one chok zagbotong. Happeno, sung Saktaria Joto, Bororok, Saktaria Nibagai, Abonosung, Halka Kai, one chogui, Joto, Saktalaya, Aboni Bagino, Bemar, Bobari Shinai, Sini, Tangani, Pajani, Zunzalang Sinai, Abu Hai Nuzagi Tomota, Anni, Saimama Motenga, Hankai Sing Tabu, Sini Bupang, Sikrika, Hankai Sini Toksa Tokiro, Aboraba Sineva,
0: Abon
1: Hankai Sung, Salop Hansa Kaye, Sung, Bupang no Kai Kangeba, Sini Bagi Belaino Kahamane, and Wansogota.
0: Oh, Borokama Sik, Bupang Basin Bangano, Abon Bagin Kogontong. Jinny Lang Mangangke, Bupang by, Dee by, Jinny Tong Horno, Jinny Boyer Cognosung, Kokuruket, Set Lang and Bagging, Jinny Borok, Nibel, like in a Clyde Gotter. In Cabano, Jinny Borok, Niz, Clyde, Jet, Abukni, Coxan and Tangangke. Jotta Zaga said, Abu Bupang, Tampai, Tampai, Taikubini Borok, Industry Shinamo, Office Cotocotto Shinamo, Piaba. A borrowed a bam no bango, barn of bango, eno ero, eno ero. Pia bajung, all bupanage, no bar, no chung, puzzle, malalia, jinny boyer cock, jinny or tongue, cord, borrow. Then gurk kissing, manlia. Inke omaki eat bata, sing a banka, jibilimpi shenan baggy eat chenam jago. Hashing to kurjagin itongo. Inke omaying ting de tabu sanatanke, mobile licock.
1: Tabu sanatanke, mobile book, I said, jinny radiation. Sinisak no belai ke radiation bagui, sinisak hamirobo, unmani nuzagi tongo, hankai sung, debo kahamke tonga hankai sini, mobile long no sini, busabutirok, bazarai conai long no sung, hasalke tonke, sung sanai, kahamunai, sini tong coni bagibo, omokasha belai, sini, radiation, Light of money, no. Hungersung, Abunosung, Jay, Nungai, Sinairo, Zini, Busabuti, Bazar icon, I don't know. Abuni take a radiation, it take a zung, Borona Haksal Kanya Hangai, Sung Sakmatanai, Masanai, Ediba.
0: Doctor Doctor, Bo, Abun Bagano, Kabangma, I get on money. Tabuk sungguh nuk siapa nuk liable. Agi ni je ologia, agi ni je otok tamhanai ni ni kebang mana otok kerja ba? Jini, aku ni ni faruk panang situng, ba agi ni otop sirok, amharuk kerja. Hingga apa biang thamba kya? Jini omah radiation ni bagai.
1: Tungman ni bagai tabuk. Tungman ni bagai. Kebang thamba kya hangai. Agi le nuk jago goyang bu panggo goyang sakai, bolonggo thangai otok bo. Bolongo tangai, bana zaga bokeri kata bokai, agi ke nukzago, goyam sakai, goyam telangai, bolongo kiklake,
0: aki kanke,
1: agoyam asai, arano bupanko tokoto, mitongo, sudu goyam simia, tebotongo,
0: amahai sazangai,
1: sazangai, sazangai, bupang butai, boria butai, zini, tamhanai, tebotongo, bolongo sazangai zini.
0: Abono, Christian Pan and Cass, or Tota, just say my money. Abono, hunger the genito, Sanatanga, I'm sucky, Jinny Borogro, Cassian, or Sanatanga, just supano, no bona shirin and ID. So just supano borrow a shirin, nay, oh my guess, such a ton, hagaba, away moon, hagaba, Jinny, borrow infusion, baggage, junk, tamang, and I don't car, do it all like a little, Jinny, do you?

환호회의 때 그샤 꼭 돈승 카나라의 피라는 하바니 꼭 반다오 딱홈 리만이 너뜨이 카나나 무슨거이 시허나 연카 슈브로도 데버망 코타마라카미 포스트오피스 지라니아 콜라 PS